0: 하시네요.
1: 봐봐 마티에 호시게 안 되네요. 빨아는 사슬라네요.
0: 봐봐 아침에서 기억 못네요. 별 아직도 미리네.
1: 오자만 gerçekten havalı bir şey görmek ister misin? İzle bakalım.

0: 수고하시네요.
1: 봐봐 마티에 호시게 안되네요. 바라는 사슬라네요.
0: 봐봐 재미있어 귀엽먹네요. 돈이 하시게 보면 이리네.
1: 오자만 gerçekten havalı bir şey görmek ister misin? İzle bakalım.

0: 좀 하시네요.
1: 봐봐 마티에 호시티알데리스 바라는 사슬라네요.
0: 봐봐 아침이 석 귀엽네요. 돈이 아직도 미리네.
1: 오자만 gerçekten havalı bir şey görmek ister misin? İzle bakalım.